0: 나 화니 개 씨.
1: 나 화니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화니 개.
0: 자우.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 있나?
0: 내가 한 말이야.
1: 예. 오케이. 한 마디 더 일단.
0: 고수.
1: 오케이.
0: 일단.
1: 나 이제. 자.